0: 啱咧，我哋就听过有徐柳仙再接长亭柳嘅花鼓芙蓉啦。
1: 系啊，就系你你你不需因郎多西怨，跟住咧有一个过嘴，定系令得令得令得令动丁，跟住唱芙蓉咯。若果重逢有幸，续前缘，令得令得令得令定定，又我今生不如相妻缘，又过嘴啦，定定定定令定定，只有殉情一使落黄泉，又过个嘴啦，令得令得令得令定定，咁咧就转曲牌咯，直转落去跳花鼓。两个是心依然牵一线，天涯同眷念，天涯同眷念。咁呢个跳花鼓呢同花鼓芙蓉呢最特别就係冇咗中间。